그때 그 이야기. 잘 가라, 새끼 노루야.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해양수상대 대원들이 얼음 덮인 망망한 대에서 북극곰을 구하는 장면을 보노라니 저도 모르게 장백산맥 심산 속에서 어미 잃은 새끼 노루를 구해주었던 일이 떠올랐다. 탐사대에 있을 때 일이었다. 그해 여름은 유달리 더웠다. 우리 탐사대원 5명은 동광석 표본을 채취하러 전날에 파놓은 물리 탐사홈으로 갔다. 그런데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 같은 소리가 발목을 잡았다. 이 깊은 심산에 웬 아기 울음소리람? 다들 긴장하여 걸음을 멈춘 채 주위를 살폈다. 울음소리는 우리가 파놓은 물리 탐사홈에서 들려왔다. 한달음에 다가가 보니 홈에 새끼 노루가 빠져 있었다. 홈은 너비 1.5m, 길이 3m, 깊이 1.5m였다. 어미 노루도 빠지면 나올 수 없는데 갓 태어난 새끼 노루야 더 말해 무엇하랴. 콧등이 벗겨지고 무릎살까지 벗겨져 피가 흐르고 있었다. 기진맥진하여 사람이 가까이 가도 피할 염도 못했다. 간간이 아름소리를 흐느낌처럼 내지르곤 했다. 거의 죽기 직전이었다. 한 대원이 물을 먹이려 했지만 정시 입을 열지 않았다. 두려움 탓인지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우리는 새끼 노루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널 살려주려고 그러는 거야 하고 부드럽게 말해줬다. 대원 두 명이 홈에 들어가서 새끼 노루를 우러 올려보내고 위에서 안전하게 받았다.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작업복을 벗어서 새끼 노루를 감싼 다음 지질 배낭에 넣고 잔등에 맸다. 돌아올 때 보니 새끼 노루는 배낭 안에서 쌕쌕 숨을 쉬면서 자고 있었다. 수경지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따뜻한 물에 설탕을 불어서 새끼 노루에게 먹였다. 배가 고팠던지 아니면 경계가 풀어진 것인지 설탕물을 홀짝홀짝 들이켰다. 당시 탐사대원들에게는 한 달에 1인당 2근의 설탕이 배급됐다. 대원들은 평소에 아껴 먹던 설탕을 아낌없이 노루한테 양보했다. 처음에는 설탕물만 먹이다가 며칠 지나서는 밀가루에 설탕을 넣어 암죽을 쑤어서 먹였다. 우리는 당번을 짜가지고 번갈아가면서 새끼 노루를 보살폈다. 그랬더니 새끼 노루는 금방 우리들과 친해졌다. 우리는 새끼 노루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사랑할 애자에 노루장 자를 붙여 애장이라고 불렀다. 노루가 자신의 이름을 인지할 수 있게 우리는 먹이를 줄 때나 놀아줄 때나 시시때때로 애장의 이름을 불러주었다. 차츰 새끼 노루는 자신의 이름을 인지하듯 애장이라 부르면 곧바로 뛰어왔다. 새끼 노루는 밤에는 천막 안에서 대원들과 함께 자고 밥 먹을 때도 대원들과 같이 먹고 낮에는 일하는 장소로 강아지처럼 졸졸 따라다녔다. 새끼 노루가 힘들어하면 우리는 번갈아가면서 강아지처럼 안고 다녔다. 산길이 가파로운 데다가 날씨가 더워서 혼자 걸어도 숨이 차서 씩씩거렸지만 우리는 새끼 노루를 천막에 홀로두면 스트레스를 받을까 봐 아무리 힘들어도 현장으로 데리고 다녔다. 그러다 보니 새끼 노루는 하루 종일 우리들의 뒷만 졸졸 따라다니면서 한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다. 남자들만 있는 탐사대의 막사에서 새끼 노루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줬고 웃음과 행복을 줬다. 한 달가량 지나자 새끼 노루는 몰라보게 자랐다. 줄자로 재어보니 몸 길이는 90cm였고 뒷다리 길이는 40cm였다. 저울이 없어서 무게를 달아볼 수는 없었지만 어림짐작으로 10대끈은 잘 될 것 같았다. 처음 만났을 때는 배낭에 쏙 들어갈 만큼 작았는데 어느새 훌쩍 커버린 새끼 노루를 보고 우리는 감

애무량했다. 이제는 애장이가 없으면 못 견딜 것 같았다. 어디 갔다가 돌아오면 우리들은 애장이부터 찾았다. 그러던 어느 날 탐사본부로부터 연변 홍태평 동광탐사장에서 연변 청수동 철광탐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라는 지령을 받았다. 애장이를 데리고 갈 것인가 아니면 두고 갈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고민했다. 일부 대원들은 애장이와 헤어지기 아쉬워서 데리고 가자고 했지만 지도부에서 동의하지 않았다. 의논 끝에 우리는 애장이를 자연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사람들과 함께 지냈던 새끼 노루가 사나운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산속에서 어떻게 홀로 살지 걱정이 됐다. 우리는 우선 애장이가 사람들과 살던 습관을 버리고 자연에 적응하도록 집중 훈련을 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리하여 밤이면 천막 안에서 자던 노루를 천막 밖에서 자게 했고 암죽을 끊고 풀먹는 습관을 익히게 했다. 쌀이나 무순을 뜯어다 먹였고 가둑나무 잎사귀를 따다가 먹였다. 처음에는 냄새만 맡아볼 뿐 잘 먹지 않았다. 갑자기 이렇게 혹독하게 대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애장은 우리들의 뒷만 쫓아다니면서 배고프다고 우려댔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못 본 척했다. 그랬더니 배가 고팠던지 하루 만에 스스로 풀을 먹기 시작했다. 새끼 노루는 결국 자연에서 풀을 먹는 습관에 금방 익숙해졌다. 드디어 헤어질 때가 됐다. 그날 우리 다섯 대원들은 새끼 노루를 발견했던 탐사홈으로 새끼 노루를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우리는 저마다 노루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다. 애장아, 여기가 바로 내가 우리와 만났던 곳이야. 그리고 내가 너희 엄마와 헤어졌던 곳일 수도 있지. 이곳에서 부디 다시 너희 엄마를 만나서 당당한 노루로 잘 살아가기 바란다. 너는 사람이 아니라 노루거든. 애장은 우리와 헤어지기 아쉬운지 한사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뱅뱅 맴돌았다. 우리는 억지로 애장이를 숲속으로 떠밀었다. 그렇게 애장이는 서서히 산속으로 사라졌다. 우리는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소리 높이 외쳤다. 잘 가라, 새끼 노루야. 잘 살아라, 애장아. 새끼 노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우리는 손을 흔들었다. 눈물이 솟아남을 어쩔 수 없었다. 거친 사내들이 울었다면 누가 고지 듣겠는가. 사랑하는 아기를 산속에 홀로 놓고 떠난다고 생각해보라. 가슴이 미어지지 않겠는가. 정말 그런 심정이었다. 가슴이 아프고 목이 미었다. 언 50여 년의 긴 세월이 지났지만 새끼 노루를 산에 돌려줄 때의 전경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고 짠하고 아프다.

나의 이야기. 2008년 여기저기 떠돌다가 정착한 곳이 대련이었다. 3살배기 딸의 손목을 잡고 비가 구질구질 내리는 대련역에 도착한 건 그해 4월 초의 어느 날 새벽이었다. 개찰구를 빠져나오니 대련의 바깥 날씨는 내 마음처럼 무척이나 음침하고 추웠다. 연길역을 출발할 때도 차가운 봄비가 내렸다. 70고령의 부모님이 역까지 배웅하러 나와 눈물을 훔쳤다. 대출 없이 보유한 아파트 네 채, 일본에서 돌아와 꾸린 미용원, 자가용 외제차까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이었지만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버린 나는 연기를 꼭 떠나고 싶었다. 도박에 눈이 돌아버린 아이 아빠랑 끝장을 보려면 어딘가로 떠나버리는 게 상책일 것 같았기 때문이다. 전혀 때 한국, 일본 등 이국 땅에서 10여 년을 빈주먹으로 분투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전혀 두려울 게 없었다. 타향이라 하지만 필경 언어가 통하는 모국이 아닌가. 게다가 딸애도 있고 창업을 했던 경험도 있고 하여 무서운 게 없었다. 얼마든지 혼자서라도 딸애를 잘 키워나갈 자신이 있었다. 낯선 도시, 형형색색의 사람들이 총총히 오가고 있었다. 당연히 내가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마음이 서글펐지만 고층 건물들이 숲을 이룬 아름다운 해변 도시 대련.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내 삶의 보금자리를 만들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대련에서의 창업도 일본 연길에서 해오던 미용업을 선택했다. 친구나 친척, 고향 사람 하나 없는 낯선 도시에서 3살배기 어린애를 업고 다니면서 하나하나 시작하는 창업은 만만치 않았다. 새집 찾는 것부터 애로가 많았고 손해도 많이 봤다. 다행히 2008년 북경올림픽을 시작하는 시점이라 경기가 좋아 벌이가 쏠쏠했다. 첫 고객은 일본인이었는데 그분이 자기 회사 동료들한테 홍보를 하면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다. 당시 미용원 근처에 일본 회사가 많았는데 나중에 그곳 직원들 대부분이 거의 다 내 단골 손님으로 됐다. 다년간 일본에서 미용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데다 언어 장벽이 없고 일본인들의 취향을 잘 파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니 손님들도 포근하 만족스러워했다. 미용원 첫 시작이 순조로운 듯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딸애가 마당에서 혼자 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시련이 찾아왔다. 딸애는 바로 중환자실에 실려 들어갔고 3일 만에 깨어났다. 나는 일주일 동안 거의 밤낮을 눈물로 보냈다. 연기를 떠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살았더라면, 내가 엄마로서 아이한테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끔찍한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하지만 후회약이란 없고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던가. 천만다행으로 애는 한쪽 다리가 골절됐고 다른 데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얼마 뒤 언니한테서 연락이 왔다. 연길 시내 중심에 위치한 우리 살림집에 팔집이라고 써붙인 지 3일 만에 사려는 사람이 낮았다고 한다. 거금을 들여 장식하고 얼마 살지도 않은 새 집인지라 집은 금방 팔렸다. 그 집을 판 돈으로 어느 정도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서 나머지 돈은 대출로 대련의 자그마한 살림집을 사는 데 보탰다. 혼자 힘으로 집을 장식하고 당시 한창 유행하던 여러 광고 잡지에 광고를 올리면서 미용원 경영도 차츰 제 궤도에 들어섰다. 그렇게 대련에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아이 아빠가 찾아왔다. 서류상으로 리혼 수속을 안 했으니 아이를 봐서라도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했다. 딸애를 생각하니 마음이 약해졌다. 3살배기 딸애가 유치원 다닐 때 누가 아빠 없는 애라고 했는지 첫돌 때 찍은 가족 사진을 들고 가서 유치원 담임 선생한테 보여주면서 자기도 아빠가 있다고 했다던 일이 생각났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었다. 34살 늦은 나이에 힘들게 얻은 귀한 딸애라 애지중지 키웠는데 나의 불찰로 교통사고를 당해 죽다 살아나서 다리에 깁스를 한 채 꼼짝달싹 못하고 석 달 동안 불쌍하게 침대에 누워있었다. 그런 어린 딸애한테 또 아빠 없는 동년 시절로 마음의 그늘을 드리우게 하고 싶지 않았다. 결국 아이 아빠를 다시 받아주고 한 가족이 모여 새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아이 아빠는 딸애를 학교에 보내놓고 하루 종일 길거리 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일거리를 기다리는 인부들과 돈 내기로 트럼프 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게다가 매일 맥주와 담배를 살 용돈을 달라고 나한테 손을 내밀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혈기왕성한 30대 중반의 남자로서 자존심도 책임감도 없이 이렇게 허송세월을 한다는 그 자체가 큰 문제였는데 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뒀다. 오랫동안 외로웠던 외국 생활에 돈보다도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기에 아이 아빠가 언젠가는 분발해서 가장답게 살겠지 하는 묘연한 기대를 버리지 못했다. 지금 생각하면 나도 참 한심하고 어처구니 없는 바보였다. 그때는 내가 매일 몸을 내번지고 일하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 딸애가 소학교에 들어가 5학년 다닐 때까지 아이 아빠는 이런 생활을 지속했다. 매일 무직으로 노는 것도 모자라 어느 날인가부터는 외박했고 도박을 어떻게 놀았는지 도박 빚쟁이들이 우르르 집으로 몰려들었다. 당장 돈을 주지 않으면 아이 아빠가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아이 할아버지와 내가 빚쟁이들한테 손이야 발이야 빌고 얼마간 돈을 물어주었다. 하지만 태부적이었다. 연길에서도 도박 빚으로 집 두 채와 차를 다 날려버렸는데 대련에 와서 새 출발한다 해놓고 또다시 도박으로 우리를 수렁에 빠뜨린 것이다. 도박빚 핍박으로 결국 아이 아빠는 한국으로 돈 벌러 떠났다. 처음에는 돈을 잘 벌어 도박빚 갚고 개과천선하는 것 같더니 얼마 가지 않아 또 도박에 빠져 이번엔 카지노에 들락거렸다. 1년에 한두 번 중국에 들어오는 비행기 표값을 낼 돈도 없어 내가 대줬다. 40대에 들어서서도 이 모양이니 인간적으로 잘못을 고칠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달았다. 한국 건설 현장에서 등골이 휘게 일하여 보수도 많이 받았으나 돈을 버는 족족 카지노에 들락거리면서 모조리 날려버렸다. 심지어 설세로 오기 전에 받은 월급도 카지노에 가지고 가서 몽땅 날리고 내가 보내준 돈으로 비행기 표를 사서 집에

들쇠로 왔다. 그래도 미안한 표정조차 없었다. 그것도 모르고 인간적으로 잘해주면 딸애를 생각해서라도 도박에서 손을 떼고 가정에 충실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그 사람의 변화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어쩌면 나는 곰보다 더 미련한 여자인지 모른다. 공든탑이 무너지라는 속담도 있지만 내 몸이 가루가 되도록 공을 들여도 이 사람한테는 죄다 헛짓이었다. 시댁 친정 식구들이 나보고 애를 봐서라도 기회를 주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아이 아빠 도박에서 손을 떼게 하라고 했지만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용빼는 수가 없었다. 뼈저리게 느낀 교훈이라면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는 결론이다. 뼛속까지 도박 근성이 박혔으니 어쩔 수 없다. 사람이 혼자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면 그 첫 번째가 혼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오히려 딸에마저 제대로 공부를 시킬 것 같지 못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빚쟁이들이 몰려와 숨통을 조일지도 모르니까. 그때 상황을 봐서는 그럴 확률이 매우 높았다. 결국 나 혼자서 안간 힘을 쓰며 20년간 힘들게 끌고 온 혼인을 정말 지키로 결심했다. 아이 아빠는 리혼을 해주는 전제 조건으로 자식도 싫고 부양비도 못 주겠고 그냥 원하는 돈만 달라고 한다. 그 말을 들으니 너무도 어이가 없었다.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아무리 생각을 거듭해도 나의 사유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결국 나는 딸의 동의를 거쳐 대련에 와서 처음으로 샀던 집을 판 돈을 아이 아빠한테 주고 유명무실했던 20년간의 혼인 생활을 끝냈다. 아이 아빠는 이미 숱한 돈을 도박에 탕진하고 자신은 이 가정을 위해 땡전 한 푼 벌지 않았지만 혼인이라는 명목으로 50만 원이라는 돈을 챙겼다. 너무나도 파렴치했다. 나에게서 혼인은 굴레와도 같았다. 그 굴레 속에서 내가 얻은 것은 금전적인 손해와 마음의 상처일 뿐이었다. 인생에서 제일 좋은 황금 시기를 덧없이 흘러보내고 남은 것은 병든 몸과 장기적인 스트레스로 일그러진 얼굴이었다. 또그 굴레를 벗어 던지는데도 피땀으로 모은 거금을 들였다. 그런 와중에도 예쁜 딸아이를 보면 힘이 났다. 돈으로 살수 없는 나의 피붙이가 아닌가. 리혼을 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낸 나는 그제야 발편잠을 잘 수 있었고 온전하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독립을 이루게 됐다. 아침이면 딸애를 학교 문 앞까지 데려다주고 출근했고 저녁이면 퇴근해서 집에 왔다가 다시 늦은 시간에 하학하는 딸애 데리러 가면서 충실하게 살았다. 그러면서 돈을 벌어 아이의 학비와 학원비를 모두 내 힘으로 해결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버티어 2023년에는 드디어 딸애를 대학에 보냈다. 나 혼자 힘으로 해냈다. 정신력만 있다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는 것 같았다. 대련에 살고 있는 지인분들은 우리 미용원을 조선족 미용원 중에서 제일 오래된 가게라고 믿고 찾아온다. 그리고 나를 베테랑으로 인정한다. 창업 당시에는 일본 고객이 위주였다면 그 후에는 한국 고객들이 위주였다가 2013년을 전후하여 조선족 분들이 대체하면서 조선족 단골 손님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가끔은 일본, 한국, 캐나다, 미국, 오스트랄리아 등 나라에서 대련에와 지내는 단골 손님들이 찾아온다. 2015년 나는 그동안 축적했던 돈으로 의료미용 문진을 오픈했다. 현재 같은 업종끼리 경쟁이 치열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자기 목숨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지 않았던가. 끈질긴 노력과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날이 꼭올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나는 대련이라는 곳이 참 좋다. 지금은 당초의 결심대로 대련 중심 지역에 큰 집도 새로 마련하고 딸애도 좋은 대학에 보냈다. 몇년 뒤에 나도 60고개에 올라선다. 60부터 인생 2막 시작이라고 인생 선배들이 말해준다. 나는 또 다른 나만의 인생 2막을 위해 도전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0: 가족 때문에 화나는 일이 있다면 그건 그래도 내 편이 되어줄 가족이 있다는 뜻이고, 쓸고 닦아도 금방 지저분해지는 방 때문에 한숨이 나오면 그건 내게 쉴만한 집이 있다는 뜻이며, 가스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지난 겨울을 따뜻하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1: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누군가 떠드는 소리가 자주 거슬린다면 그건 내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뜻이고, 주차할 곳을 못 찾아 빙글빙글 돌면서 짜증이 밀려온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가 차까지 가졌다는 뜻입니다.
0: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뜻이고, 이른 아침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 무언가가 날 힘들게 한다면 뒤집어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마음이 가라앉을 것입니다.
1: 네, 뒤집어 보면 고마운 일들이란 좋은 글로 행복한 동행문을 열어보았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동행에서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박춘강입니다.
1: 리철욱입니다.
0: 행복한 동행, 오늘의 오프닝 곡 만나볼까요? 한 세상 나왔으니.

0: 고기, 특히 가공육의 과도한 섭취는 대장암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돼지고기와 같은 붉은 고기는 발암 물질인 헤테로사이클릭 아민과 폴리사이클릭 방향족 탄화수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온에서 구워지거나 그을린 고기에서 주로 발생하는 물질로 대장암과 강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즐기지만 그 조리 방법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래 생활과 건강 코너에서 상세히 알아봅니다.
1: 비만과 당뇨병의 관계. 비만은 현대인들에게 큰 건강 문제 중 하나입니다. 돼지고기와 같은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체중이 증가하고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모의 문제를 넘어서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고칼로리 식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돼 당뇨병의 발병 위험이 커집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고기지만 자주 먹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한 번쯤 느껴야 할 시점이 아닐까요?
0: 계속해서 실생활에서 돼지고기 섭취를 줄이기 위한 방법들을 알아봅니다. 첫 번째, 적절한 섭취량 유지. 돼지고기를 포함한 고기는 주 1, 2회가 적당합니다. 과다 섭취는 피하고 한 끼의 고기 섭취량도 100에서 150g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육류를 자주 먹는 습관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 두 번째, 건강한 조리 방법 선택. 고기를 조리할 때 기름을 적게 사용하고 찌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볶는 조리법은 고기의 지방 함량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오븐에 굽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해 보세요. 또한 고기를 굽거나 찌는 동안 불필요한 기름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고온에서 구워지는 부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0: 세 번째, 다양한 채소와 곡물 섭취. 식단에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채소와 곡물을 풍부하게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소와 과일은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에 도움이 되며 고기의 과도한 섭취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채소를 곁들인 샐러드나 채소 반찬을 자주 섭취하면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1: 계속해서 돼지고기의 대체 식품에 대해 알아봅니다. 첫 번째, 닭고기. 돼지고기보다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한 닭고기는 훌륭한 대체 식품입니다. 특히 닭가슴살은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다이어트나 체중 관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돼지고기 대신 닭고기를 자주 활용하면 맛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두 번째, 생선.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 고등어, 참치 등은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이러한 생선들은 지방이 적고 우리 몸에 유익한 지방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1: 다음 세 번째, 식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도 돼지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옵션입니다. 콩, 두부, 렌즈콩, 퀴노아 등은 고기의 단백질을 대체할 수 있으며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영양을 공급합니다. 특히 비건이나 채식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훌륭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0: 네 번째, 채식 또는 비건 옵션. 채식이나 비건 식단은 돼지고기를 대체하는 가장 건강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채소와 견과류, 씨앗 등으로 영양을 고르게 섭취하면서 고기 대신 다양한 맛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육류를 줄여나가고 채소 기반의 요리를 시도해보는 것도 건강을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1: 돼지고기를 자주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대장암, 비만, 당뇨병 등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돼지고기의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조리 방법과 다양한 대체 식품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끼한 끼의 식사가 우리의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임을 기억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해 보세요. 우리 모두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맛있는 식사를 즐기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계속해서 탄고기와 연탄 삼겹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들을 알아봅니다. 첫 번째, 발암물질의 생성. 연탄불에서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헤테로사이클릭 아민과 폴리사이클릭 방향족 탄화수소 같은 발암물질은 고온에서 고기를 조리할 때 주로 생성됩니다. 이 물질들은 고기 표면이 타거나 그을리면서 더 많이 생성되는데 장기적으로 대장암 등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탄불에서 고기를 구울 때는 과도하게 그을린 부분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두 번째, 고온에서 발생하는 유해 화학물질. 연탄불에서 고기를 구우면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와 같은 유해 화학물질은 공기 중에 배출돼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기를 구울 때 수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실내에서 연탄불을 사용할 경우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탄불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환기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0: 세 번째, 지방 섭취와 심혈관 질환. 연탄 삼겹살이나 탄고기는 대부분 고지방 고기입니다. 삼겹살은 특히 지방이 많은 부위로 이를 자주 섭취할 경우 체내 지방 축적과 콜레스테롤 수치 증가가 우려됩니다. 과도한 지방 섭취는 심혈관 질환과 비만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고려해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계속해서 먹지 말아야 할 독성 채소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첫 번째, 화학비료를 이용하여 키운 콩나물. 화학비료를 친 콩나물에는 니트로 소아민이 들어있으므로 이런 콩나물은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화학비료에 함유되어 있는 아미노기류 화합물이 세균의 작용으로 니트로 소아민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니트로 소아민은 사람의 위암이나 식도암, 간암에 걸리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콩나물에 화학비료를 치지 말아야 하며 또 이런 콩나물은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합니다.
0: 두 번째, 갓 뜯은 원초리 나물. 원초리 나물에는 콜키신이라는 생물염기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먹으면 몸 안에 유독성 물질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몸 안에 3에서 20mg의 콜키신이 흡수되면 대변과 오줌에 피가 섞여 나가게 되며 심지어 중독되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초리 나물은 말려서 먹어야 합니다. 그것은 원초리 나물을 가공해서 말렸을 때 찌거나 물에 데침으로 독성이 물에 용해되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원초리 나물의 독성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섭씨 60도 이상 되는 뜨거운 물에 데쳐서 잘 우러내거나 찌거나 말려서 먹음으로써 독성이 있는 산야초를 안전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1: 다음 세 번째, 갓 뜯은 버섯. 버섯에는 포트피린류에 속하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빛에 특별히 민감한 이런 물질이 몸 안에 흡수되면 사람은 피부염에 걸리게 됩니다. 때문에 생버섯을 먹지 말고 말려서 먹어야 하며 마른 버섯으로 채를 볶을 때는 먼저 맑은 물에 불렸다가 씻어서 써야 합니다. 그래야 중독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0: 네 번째, 오래된 호박. 호박에는 당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때문에 호박을 잘못 보관해두면 당분이 발효되면서 변질됩니다. 호박이 변질되면 술냄새가 나는데 이것을 모르고 먹으면 머리가 어지럽고 온몸이 나른해지고 중하면 구토, 설사를 하는 등 중독 증상이 나타납니다. 때문에 오래 두었던 호박을 먹을 경우에는 호박 속을 잘 긁어내고 술냄새가 나는가 나지 않는가를 알아보고 먹어야 합니다.
1: 다섯 번째, 익지 않은 토마토. 채 익지 않은 푸른 토마토는 독성 물질인 솔라닌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먹을 때 넓은 맛이 나고 먹은 후 메스껍고 토하며 머리가 어지러운 등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푸른 토마토로 반찬을 만들어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토마토를 생것으로 먹으면 더 나쁩니다. 토마토는 완전히 익은 완숙 토마토가 가장 좋습니다.
0: 여섯 번째, 썩은 생강. 생강은 썩으면 사프롤이라는 독성이 강한

0: 유기물질을 생산합니다. 사프롤은 간암을 쉽게 초래하기 때문에 썩은 생강을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합니다.
1: 일곱 번째, 푹 절이지 않은 김치. 풋나물이나 갓 등 신선한 채소로 김치를 절일 경우 풋나물은 하루가 지나서부터 질산염이 생기기 시작하고 갓은 20일 정도 되면 질산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에 먹으면 김치 속의 질산염이 장관 내 세균의 작용으로 독성이 있는 아질산염으로 전환됩니다. 아질산염은 피 속의 헤모글로빈을 산화시킴으로써 피의 산소 운반 기능을 잃게 합니다. 결과 몸 안에 산소가 부족하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며 온몸이 나른해지고 정신이 나지 않으며 입술이 새파래지는 등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푹 절이지 않은 김치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0: 여덟 번째, 껍질을 벗기지 않은 감자. 감자 껍질에는 독성이 있는 알칼로이드 배당체가 들어있습니다. 만일 감자를 삶거나 구운 다음 껍질을 벗기게 되면 껍질 속에 10%에 달하는 알칼로이드 배당체가 감자 속에 스며들게 됩니다. 이런 감자를 사람이 먹으면 몸에 해롭거나 심지어 알칼로이드 배당체에 중독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자는 껍질을 벗긴 다음 삶아 먹어야 합니다.
1: 아홉 번째, 검은 반점이 생긴 고구마. 껍질이 갈색을 띠거나 껍질에 검은 반점이 생긴 고구마는 흑반병 병기운에 오염된 고구마입니다. 흑반병 병기운이 배출한 독소에는 고구마 케톤과 고구마 케톤 알코올이 들어있는데 이런 물질은 쓴맛이 날 뿐더러 몸에 해독작용을 합니다. 고구마를 삶거나 불에 구워도 이런 독소는 쉽게 파괴되지 않습니다. 먹은 후 보통 24시간 내에 메스껍고 토하며 설사하는 등 위장관에서 비정상적인 증상이 나타날 뿐더러 심하면 열이 몹시 나고 머리가 아프며 숨이 차고 혼미해지는 등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검은 반점이 생긴 고구마는 먹지 말아야 할 뿐더러 짐승에게도 먹이지 말아야 합니다.

노래 동구밭길을 띄워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과 제작의 리철욱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您的收听，欢迎您继续收听中国之声接下
1: 这里是龙井市融媒体中心综合广播 FM 93.8兆赫。
2: 여기는 FM 93.8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합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